하 어여냐며 어찌하시에 옛매새 양고 보내시오 하나님의 인생을 지하며 외비야 원비야나 최비야 우외비야 나 서비야 우라디야 어찌하시에 대리언영께서 옛마사 양고 보와 왕치에 놓고

아수라 야원 드라비야 나사시 요나순지야시 와인에 비아라테 사우냐미 오지야시 와인이 안에 야다이며 오나미 미바와니 무사이야 미원이야 미냐

0: 보통 야딩나이야노 오와하네
1: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함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쿠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와 데스와 워컴문에 부르 와무라 원은 오바스위 웬이 파훈이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쿠니 니아미 니아쿠포 워카
0: Why